0: 야, 아, 그러니까, 자, 사실, 그, 홀프라, 그가, 가르치, 가르치.
1: 이가, 이카이.
0: 아유, 막, 라디오니, 워, 라디오 못하고, 기내리 하니, 빠니까.
1: Asante wanchibula jibune hana shande kumela hukabu delgadu yuo muluku akavi herewi hakuwa ni yaka sinjibula ayo.
0: Aya asante.
1: Niriva musa.
0: Aya.
1: Asante. Asante.